0: 사냐구나. 우리가 그 사냐구나.
1: 에이, 아도노.
0: 예스.
2: 아무튼이
0: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무튼이 아

사람이 두가워져야만 숨어삼 아나나 아리자며 아리자며 나미트라 과다나미디아미트미디아세 야리에이 아무치라이 와나미나미야